0: 남시 하던
1: 미 너도
0: 아이 어떤
1: 원래 먹고
0: 나
1: 사야 안 나오면 왜 가는데
0: 아이고 사이
1: 무슨 말해
0: 어머 말 아픈 건
1: 예전에 야만 더 가리 예민하러 원래 먹고
0: 나
1: 삼년 앞에 삼년 만에 하는 하루 소리 아니 있어
2: 내 마음이 뭐라이웃도 إن كان في قلبه ولا في بعده أنا بحبه وراعي وده إن كان في قلبه ولا في بعده أنا بحبه وراعي وده